0: 그래.
1: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하루 다음 기통을 흘 야외 채널에 있어는 너 때문에 다 기통을 넣어서
2: 이봐
1: 아 말이야 사랑하다 사랑하게 사랑하냐 우리랑